0: 야.
1: 에야.
0: 하디 왜 텅마이림?
1: 아.
0: 텅마이림.
1: 아, 텅마이림.
0: 아, 진 아, 시간 진짜 맞아. 에, 텅아.
1: 뭐, 저, 다 같이 강해요. 에야.
0: 다, 아, 아, 희야 바지야도, 암.
1: 요아.
0: 아, 시간 희야 전치기만 돼. 응, 강.
1: 강해 랑, 여기. 앙로리로 갖고 온 앙로지고, 어. 아, 니가 갖다 오러 했디야, 어. 예, 아로, 요리야, 하네. 나루나 시오키라요.
0: 예.
1: 아, 희야. 아까 동로이. 아, 희야. 타이쿠이. 중간으로 전능. 전능.
0: 해, 멘탈이라.
1: 예.
0: 嘿，嘿嘛，无人咧怕人。
1: 所以水啊，你。
0: 我记阮睁开咧煮诶煮诶，迄个鸡蛋毋捌咧怕人啊。
1: 系啊，拢。
0: 系啊。
1: 贵诶拢。
0: 买只诶笋啊，迄蛋大概用掉的，掰掉就好啊。
1: 对啊。
0: 系啊。
1: 嗯。
0: 无遐复杂啦。
1: 较早咱电台有咧食。
0: 嗯。
1: 都咱电台。
0: 门清大。
1: 门清。
0: 派鬼派鬼菜头。
1: 哎，无啦，你教啦你。
0: 哎，今下较无咧派鬼锄头。
1: 我请人载，那个载咧中间，
0: 嗯，
1: 咱来买资料。
0: 哦，
1: 买定啊中间红路哦。
0: 嗯，
1: 啊慢慢咧，慢慢咧甲讲。
0: 因为文清多，那爱食鱼啊。哎呀，
1: 哎呀，
0: 爱食鱼啊，就食迄卵啊。
1: 啊，伊个肉较无。
0: 鱼卵好食。
1: 肉较无路啦，
0: 哎，一人食一款啊，
1: 对啊，
0: 嗯，
1: 那不一样，你就来问我那就好啊，
0: 啊，就足简单嘞，像拄安尼讲，红路一里甲控就好
1: 啊，
0: 啊，姜甲下嘞，
1: 有啊，
0: 切一寡甲下两安尼，
1: 慢慢啊会，
0: 嗯，
1: 有较都有耐心啦，你无耐心啊，你中间哦。就无滴啊，过都袂使啦。
0: 啊，你就甲试讲迄个汤啦，安尼会甘来就好啊。
1: 哎
0: 呀，较无酒味安尼啦。
1: 有啊。
0: 安尼就 OK 啊啦，就足好食啊。
1: 过这条吼，有客店的瓜人宣布啦。
0: 嗯。
1: 讲男女的心情哟。
0: 嗯。
1: 好来。
0: 嗯。